어, 왔는데 브래드 페이슬리의 고난하네. 어, I wanted his was a car. 어, 예산보 더비 마우하게. 너가 왔다 오라 이나 밴데 이제 다 왔나 와요. 난 거기에 뭐나 건데로 우리 가리가로 오라 보기는 뭐나긴 암 가다 와노 맨에 메우리에 from 89.9.

네, 비니맨 매구나나나 배터에 떠거라나. 야가로고 이런 나라다이언 메우리 FM 1.9 와부이 메테누아테메네 싱카이야 보라이데와 아우와 이나는데 대단메언 다이에요. 맨남타파네 공어라메 예요 예레이타리기데 따가 메우리 마이드로나 고임. 라우메고 데이메던 노라이레기 남레이류연 메우리 FM 보나 데이메던 고그레이 언로나기 간원나네 고마기 망아이 이나는데 대다예요. 매우리네리네 아이가 데이메토나 벤나가나가나 고임 삭싱아야 매번나야 가타노타나 페라 보타키는 마구리 아키아 데이메토나 벤 러러노니고 안랭아랭아나노 공오람 이나난나야 뽀뽀우토가 노라면 매우리 FM 89.9 신앙한 데이터 와레 모니페 매 구나나 또 구라나요 다이란나노 다이란나노

이번 시 언어와 이렇게 되면 했으면 가야야 보러요 너와 다이타 바람 거야고 과간 가는 거 함가 되기로이 시대이면 또안 가인 부스 마이다 연달이 보나스나 가마와 때라인 노라 게임이나

이번지 워프이메도 원하리기 때문에 스맨가이에야 보라이 때와 대포인한테 다이리게요. 이리다 간단히가 봐. 근데 이메도나 벤본 가가이따라이 메간네 기에스나 가가메오라리긴 답여거라 우리 내리내리 메탄 이런 동아리 빌리 레이 사이러스 메 우나나 아니 또 거라나